0: 지킬게 언제 지킬게 내 지킬게 언제 지킬게
1: Strip down rhythms. Only on Y101. Always first.